0: आज हामी मर्कुस 14 अध्यायको 3 पददेखि 9 पदसम्म हेर्नेछौ। आजको वचनको शीर्षक प्रेमको अभिव्यक्ति भाग 3।
1: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.
0: परमेश्वरले पनि हामीलाई बचाउनु भयो नि।
1: उरी가 금류에 휩쓸려 갈 때,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내 주셨잖아요.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로 가셨죠.
0: 하미 팝고 벨마 버게라 거이라이고 벨라 너럭터 파타니 라이고 벨라 예수 하미 कहाँ 아우누 भयो र हामीलाई पानी बाहिर निकाल्नु भयो। अनि हाम्रो प्रभु स्वयं मृत्युको बाटोमा जानुभयो।
1: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.
0: 크루스마 타기에 마리누 भएर हाम्रा निम्ति मर्नुभयो र हामीलाई जीवन दिनुभयो भनी म विश्वास गर्दछु।
1: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. 할렐루야.
0: 아니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सन्तान बनाउनु भयो, स्वर्गको प्रजा बनाउनु भयो र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आशिष भोग गर्न दिनुभयो। हालेलुया।
1: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. 그날 주님의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바로 그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?
0: 더러 많이 리누호스 त्यस दिन प्रभुको मृत्यु ढोकामै आइपुगेको त्यही दिन प्रभुमा अत्तर नखनाइएको भए मरियमको अवस्था के हुन्थ्यो होला?
1: 다시 기회가 왔을까요? 다시 부어드릴 순간을 맞이했을까요?
0: 게 फेरि अवसर आउँथ्यो होला? 게 फेरि अत्तर खनाउने छेड पाउथिन होला?
1: 마리아에겐 두 번 다시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?
0: 마리엄가 लागि त्यो छेड दोहोरिएर कहिले आउने थिएन?
1: 마리아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사랑 고백할 날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0: 마리엄이 प्रभुलाई प्रेम स्वीकार गर्ने त्यही दिन नगुमाए जस्तै तपाईहरूले पनि प्रभुलाई प्रेम स्वीकार गर्ने दिन नगुमाउनु होस् भनी प्रभुको नाममा आशिष दिदछु।
1: 나의 주님, 내 생명의 주님, 향유값을 드리지만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
0: 메로 प्रभु, 메로 जीवनको प्रभु, 어떤고 बट्टा चढाउँदैछु, तर म मेरो सम्पूर्ण कुरा चढाउँदैछु। प्रभु म तपाईलाई प्रेम गर्दछु।
1: 성도 여러분,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가장 귀중한 분 누굴까요?
0: 아더니의 비스와시여루 तपाईहरूको नजिकमा तपाईहरूले प्रेम गर्नुपर्ने सबैभन्दा बहुमूल्य व्यक्ति को होला?
1: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사랑 고백하면서 사십니까?
0: 게 तपाईहरू आफ्ना पत्नी र आफ्ना पतिलाई प्रेमको स्वीकार गर्दै जिउनुहुन्छ?
1: 35년 목회자의 길 걸어오면서 저는 제 목회 60% 70%는 아내의 도움으로 왔다 생각합니다.
0: 35 वर्षको पास्टरको सेवाकाईमा मैले मेरो सेवाको 60% 70% पत्नीको सहयोगले भएको हो भन्ने ठान्दछु।
1: कृष्ण नर्मदा आनेके सारङ गोबेकर हामी
0: त्यसैले म दिनहुँ पत्नीलाई प्रेमको अभिव्यक्ति गर्दछु।
1: योजाबुन्द्रे टिक्चिङियो हरुमान छिनाम्यन अझे सारङ गोबेकर इजोबरिन्दारङ गोय।
0: महिलाहरूको एउटा विशेषता के हो भने एक दिन बित्ने बित्तिकै हिजोको प्रेमको अभिव्यक्ति बिर्सन्छन्।
1: तोदासी सारङ गोबेकर हेया आरायो।
0: फेरि प्रेमको अभिव्यक्ति गरेपछि मात्र थाहा पाउँछन्।
1: क्रेसेगा आचिममादा आनेएगे चोए सारङल गोबेकहामिदा।
0: त्यसैले म हरेक बिहान पत्नीलाई मेरो प्रेम अभिव्यक्ति गर्छु।
1: आनेगा सेब्योक 2시, 3시,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날이 더러 있거든요।
0: मेरो पत्नी राति 2 बजे, 3 बजे, 4 बजेसम्म निदाउन नसक्ने दिनहरू कहिलेकाहीँ हुन्छन्।
1: 그래서 왕비의 마마의 아침 식사는 머슴인 제가 준비를 합니다.
0: 그래서 마하라니고 비하나고 카자 검라고 룹마 मैले तयार गर्छु।
1: 계란 찜기에다가 계란 두 개를 삶고요.
0: 안다 우신네 바나마 2개 안다 우사우추.
1: 쑥개떡 냉장고에서 꺼내 갖고 데우고요.
0: 프리즈바이터 짬을고 마라고 로티 니갈레라 떠다우수.
1: 바나나 한 개 양쪽 끝 썰고요. 따뜻한 온수 식탁에 올려놓습니다.
0: 계라고 두배 떨프고 채우 가제라 따뜻 빠니 테이블마 락수.
1: 아내는 저녁을 간단식으로 먹어요.
0: 버드니레 벨루가 헐카 카자 마트라 칸친.
1: 저녁 식사는 제가 제 거는 다 차려서 제가 먹습니다.
0: 사자고 가나 뭐 미로 밥 뿌리 빠까이라 앞에 간추.
1: 아내의 설거지도 제가 합니다.
0: 버튼이고 주저 바라보니 뭐이 맞추.
1: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제 생에 처음으로 상추 겉절이를 한번 해봤다.
0: 이제도 멀리 미로 집안 뭐이 빨리 빠닥 싹고 아짜르 보나이라 해리.
1: 그거 하다가 제가 박미영 권사님한테 들켜버렸다.
0: 뛰어 보나오다 보나오다 이 말에 액자나 파스타기 버튼이 되는 거요.
1: 맛은 어땠는지 묻지 마세요.
0: 수학과수 뛰어 보내라 노소드 노호스.
1: 아내들 외식을 좋아하잖아요. 남자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.
0: 버튼이 바이라 거이라 가는 건 벌써 요 부르소를래 남들이 선전을 벌써.
1: 아내들은 집에서 한 끼만 음식 안 먹고 밖에서 먹어 그러면 날아갈 듯 춤춰요.
0: 버튼이 얼마 액사 가는 너버나이 바이라 가면 본다 마티 우레제이 낯선.
1: 아내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.
0: 버튼이 비로 가나 먼 벌써 떨어 뭐 비로 가나 썩디나.
1: 김치찌개 매운맛 정도까지만 먹어요.
0: 뭐 김치고 어차피 기히 수학서만 맞들어 가나 썩수.
1: 근데 아내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?
0: 떨어 버튼이 먼 벌니 바이가래 깨거니까.
1: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죠.
0: 버튼이 먼 번에 가나니 간우 벌써.
1: 매운 음식점으로 갑니다. 그때 제가 집에서 하나를 작은 통에 준비해가지고 갑니다.
0: 비루 가나 빠이니 레스토랑마 잔송. 띠디벨라 뭐 거바타 요다 싸노 버타마 떠야리 거래라 잔수.
1: 방울도마도 썰어가지고 제 앞에 매우지 않게 거기다 놀려고 가지고 갑니다.
0: 찌리 골베다 까뜨러 미로 어가리 비루 너호스 번에라 라크나갈라기 리에라 잔수.
1: 왜요? 아내에게 사랑 고백하려. 어른들이 그러대요.
0: 기나 버튼이 프렘코 어비백터 거너고 라기 무라파카하루 번찬니.
1: 있을 때 잘하라.
0: 우대마 람로 배바할 거라.
1: 남편분들이요 아내분들이요 자기 곁에 있을 때 최고의 사랑을 주십시오.
0: 버티하루 버튼이하루 앞으로 너직 후다네 서베번다 둘로 프렘 디누호스.
1: 성도 여러분,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 고백하는 방법이 뭘까요?
0: 아드니의 비수아시여루 어떨고 버타 쩌라우니 머리엠 저스테이 퍼미스토라이 스베번다 툴로 프렘코 어비백타 거니 더디가 끼홀라.
1: 나의 주님, 내 생명의 주인님,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.
0: 메로 프로부 메로 지번고 말릭 어떨고 버타 쩌라우니 머리엠 저스테이 뭐 메로 선푸나 구라 얼권 거더수.
1: 제 마음을 바칩니다. 제 사랑을 바칩니다.
0: 미로 먼 쩌라우더수. 미로 프레임 쩌라우더수.
1: 저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.
0: 미로 집안고 보이로 파르타미카만 퍼미소라이 라헤라 지우네수.
1: 하나님 전에는 돈 버는 게 1번이었습니다. 농사일 축사일이 1번이었습니다.
0: 퍼미소 어기 보이리터 퍼이사 고마우누 1번이었습니다. 캐디파디 가이버스트고 깜 1번이었습니다.
1: 양파만을 캐는 게 1번이었습니다. 자식 농사가 가장 컸습니다. 내 건강이 1번이었습니다.
0: 베아즈러 러슨 컨누 1번이었습니다. 초라처리고 후르가이 서베번다 툴로티요. 메로 스와스테 넘버 1번이었습니다.
1: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.
0: 더러 어버데키 퍼미솔 1번으로 훈훈차.
1: 아멘이라도 한번 해봐요.
0: 아멘 더 번호스나.
1: 하나님이 가장 중요. 일주일의 첫날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.
0: 퍼미스로가 라기 합타코 서베반다 모호토포나 딘 서바딘 아니와리 룹마 퍼미스로라이 얼폰 거니수.
1: 화산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?
0: 화산처스 거티 람로 처스 후 다서.
1: 저희 교회는 이 자리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, 그 다음에 자신의 직장, 자신의 사업, 자기 집 하는 분들이 많아요.
0: 한번 쳐서만 요 타오마 서비 번다 보이래 퍼미술, 대스퍼시 아프노 자길, 아프노 배우사에, 아프노 걸 만네 많이 서로 대레이션.
1: 그러니까 그 가정들은 다 잘 되거든.
0: 대스일리티 버리와르 서비 어설천.
1: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, 먼저 자신, 그 다음 자기 자녀, 자기 기업, 자기 건강, 자기 놀이, 자기 취미, 그리고 맨 꼴등에다가 하나님을 둬요.
0: 더러 꾸네꾸네 버리와르 번에 퍼힐에 아프, 데스퍼티 아프나 소라초리, 아프노 배워사에, 아프노 스와스테, आफ्नो मनोरञ्जन, आफ्नो रुचि अनि अन्तिममा मात्र परमेश्वरलाई राख्छन्।
1: किचाए रेडी इच्छानायो, हनानिमल कुल्टुङ्गेदा दुम्यन्यो, हनानिमका यौंचोगिन मान्दामी अप्सयो, सारांगे क्युरुगो अप्सयो।
0: रेलको लिक हुन्छ नि, परमेश्वरलाई अन्तिममा राखियो भने परमेश्वरसँग आत्मिक भेट हुँदैन, प्रेमको आदान प्रदान हुँदैन।
1: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, 논산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기차 레일은 한순간도 가까워지질 않아요.
0: 전주대기 서울섬마 자다, 논산대기 용산섬마 자다, 레일코 리꺼일에 뻔히 너지키다이나.
1: 하나님은 언제나 꼴등 뒷전에다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.
0: 퍼미스올의 서대의 언티마 와 퍼사리 라키니 바이칼레 퍼미스올의 에서리 번호훈서.
1: 너 나를 찬밥처럼 대하더라. 나도 너를 찬밥처럼 여길까요?
0: 너 मलाई 찌소 밥 जस्तै व्यवहार गर्छस्, म पनि तलाई 찌소 밥 जस्तै मान्नेछु।
1: 너가 나를 시시하게 여기더라. 나도 너를 시시하게 만들어 줄게.
0: 너 मलाई 투처 찬스, 뭐 पनि तलाई 투처 बनाइदिनेछु।
1: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. 너희는 먼저 뭐 하라?
0: 마태 6장 33절 हो। 팀이어레 पहिले के गर?
1: 여러분이 아시면 말씀을 말해 보세요.
0: 너희들이 다 쳐 भने भन्नुहोस् त।
1: 너희는 먼저 뭐 하라?
0: 팀이어레 पहिले के गर?
1: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.
0: 우하고 라제라 우하고 धार्मिकताको खोजी गर। 아니 तिमीहरुलाई 이 सबै कुराहरु 덮이네선.
1: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물어 주실 것이다.
0: 팀이어루레 पहिले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राज्य र उहाँको धार्मिकताको खोजी गर, अनि यी सबै कुराहरू तिमीहरूलाई थपेर दिइनेछ।
1: 한 처자가요, 시집갈 나이가 꽉 찼어요.
0: 에우티 केटी थिइन, उनी विवाह गर्ने उमेर भइसकेकी थिइन।
1: 그자 세 명의 청혼자가 나타나서 사랑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.
0: 떼스버시 3जना 망나 아우니하루 아에라 프렘코 어비벡터 거나 탈에.
1: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남자의 마음이 진짠가를 확인하고 싶어요.
0: 니르네이터 거루버니 봐요. 떠라 쿤 마니스코 먼 사초호 바네라 자스나 자한틴.
1: 그래서 꾀를 하나 냅니다.
0: 떼스리 운네 에우타 부디 라가인.
1: 세 사람을 두고서 제가 50m 앞에서 달려갈 테니까 당신들은 50m 뒤에서 제가 총을 땅 쏘면 달려오세요.
0: 3जनालाई राखेर म 50m अगाडि दौडिनेछु, तपाईहरु 50m पछाडिबाट मैले बन्दुक पड्काएपछि दौडेर आउनुहोस्।
1: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손을 붙잡는 그분에게 제가 제 몸을 드릴게요.
0: 아니 जसले सबैभन्दा पहिले मेरो हात समात्छ उसैलाई म मेरो शरीर सुम्पिदिनेछु।
1: 드디어 준비가 됐고 드디어 달리기 스타트의 종이 울렸습니다.
0: 언뜻 떠야리 봐요. 저 더울 수루 후니 번둥 버죠.
1: 한 총각이 가장 먼저 처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.
0: 에우다 기도 서베이 번다 빠히레 깨디디라 더울이요.
1: 그 순간 처녀가 자신의 품에 있던 금괴, 금 덩어리 작은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굵직한 기역자 모양의 금괴를 하나씩 툭툭 떨어뜨렸습니다.
0: त्यसै क्षण केटीले आफ्नो काखमा भएको सुनको डिक्का सानो होइन अलि ठूलो सुनको डिक्का एक एक गरी खसालिदिइन्।
1: 그저 앞서 달리던 그 총각이 그 금괴를 줍느라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꼴등으로 밀려나버렸어.
0: 어가리 दौडिरहेको त्यो ठिटो सुनको सिक्का टिम्बतिर अल्मलिएको बीचमा अन्तिममा धकेलियो।
1: 두 번째 가까이 달려오는 청년을 향해선 비키니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을 오른쪽 왼쪽 바닥에 질비하게 깔았어.
0: 도스로 너지게 도리라 아우니 유벅티라 바네 비키니 라가이키 순더 이스트리코 포토 다야 바야 부이마 떤너 처리딘.
1: 두 번째 청년이 그 아름다움에 훔쳐보느라고 뒤로 처지고
0: 도스로 유벅티 순더타 쪼리쪼리 헤너티라 라게라 파사리 버려.
1: 세 번째 청년이 처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이제 처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동산, 부동산, 주식 증권을 모두 다 뿌렸어.
0: अनि तेस्रो युवक केटीको नजिक नजिक आउन थालेपछि अब केटीले अन्तिम रूपमा आफ्नो गोजीमा भएको चल अचल सम्पत्ति र शेयर प्रमाण पत्र सबै छरिदिन्।
1: 그러나 이 세 번째 청년은 땅문서도 통장도 주식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 달려와서 처녀를 손에 넣었어.
0: 더러 이 테스로 유박레 चल अचल सम्पत्ति र शेयर प्रमाणहरु तिर नहेरी लगातार दौडिएर केटीलाई आफ्नो हातमा पार्यो।
1: 사랑하는 성도들, 그날 주님의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바로 그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?
0: 프리에 비스와시여루 테스인 프로부코 미르티우 ढोकामै आइपुगेको त्यही दिन मरियमले प्रभुलाई अत्तर नखनाएको भए उनको अवस्था के हुन्थ्यो होला?
1: 그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예요.
0: 원래 अवसर गुमाउने थिइन।
1: 성도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헌신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셈해 보십시오.
0: 아더니의 비스와시여루 하밀레 퍼미스올라 프렘 어비벡타 거니 함로 비스와스 스위카르 거니 러 함라 서머폰 스위카르 거니 딘허루 하미스랑어 꺼티 바퀴 천 건티거리 헤누호스.
1: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.
0: 아니 프로부티러 프렘코 어비벡타 거누호스.
1: 주님 넘버원입니다. 주님이 가장 먼저입니다.
0: 프로부 넘버 1 훈훈자 प्रभु नै सबैभन्दा पहिलो हुनुहुन्छ।
1: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।
0: 프로부라이 सबैभन्दा पहिलो प्राथमिकतामा राखेर जिउनेछु।
1: 그 고백 언제나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।
0: 그 스위카로티 सधैं परमेश्वरलाई अर्पण गर्नुहोस् भनी प्रभुको नाममा आशिष दिदछु।